같아. 이 나라 많은 사야 빨리 써가지 마요. 빵빵 좀 원냥 좀 원냥 좀 원냥 좀 원냥 좀 원냥 좀 원냥 좀 원냥 좀 원냥 좀 원냥 좀 원냥 좀 원냥 좀 원냥 좀 원냥 좀 원냥 좀 원냥 좀 원냥 좀 원냥 좀 원냥 좀 원냥 좀 원냥 좀 원냥 좀 원냥 좀 원냥 좀 원냥 좀 원냥 좀 원냥 좀 원냥 좀 원냥 좀 원냥 좀 원냥 좀 원냥 좀 원냥 좀 원냥 좀 원냥 좀 원냥 좀 원냥 좀 원냥 좀 원냥 좀 원냥 좀 원냥 좀 원냥 좀 원냥 좀 원냥 좀 원냥 좀 원냥 좀 원냥 좀 원냥 좀 원냥 좀 원냥 좀 원냥 좀 원냥 좀 원냥 좀 원냥 좀 원냥

0: 야 고춤이야 지나야 노 오와 한네
1: 헤이 미스 사워디 오하 원다주네 와데스와 세비비나 하 소모비나 니아쿠소 세워보나 니아와야 미니야 메카포사 파파라마 사프라 와세워나 와스와데스와 와코모니 프로노 와브라
0: 와노노 베스요
1: When if I would you any power, let me come for the young couple walk. You never come for the other part. So, what do I have? Many are to the Franco Panaka, come to you, Sapperman, Sapperman, Sapperman,
0: Oh, honey, obey.

0: 감싸서 다 벗어버렸느냐? 어메 주면 죽어버렸느냐?
1: 예예예예예
0: 단티는 왔으면 아프고 아파라 그 다음에 우리 수입이 애참이냐 주문이 갖고 오면

숨어 야야야야 Come on everyone 예수 뭐 에이 가마라바 레버러버 산타 가마라바 시토 코버러버 베베베베 산타 가마라바 산타 가마라바